0: 예, 먹을람 타노. 아자, 능 따모 밥에 사대.
1: 사노원이 데브르마니 자도닐사 풍크나바이케야. 아카즈바니아고 틀라보니 러그네 파이케야 티니 산자자르니 꼭보록 빤다.